나론나야 고 공으로 이런데 하늘로 보스비가게 내망어 기르고 그놈한나나 갑부위대 많이 앞에 명왔다고 와부위 때문에 시민 나오게 나 따우러니까는 데이 동그라면 남 스튜디오 이봐 이렇게 따라오면 가이 제라노 그놈한 남 바깥 타임에 간니 나 관단이랑 가이 봐 고분이 팬 베베롱아 이노 그놈한 남 제라노 그놈과 게디 관단이 봐 고분이 팬 거로 얌마쿠리 kin kasa tapem imante te tai ke na te meton ga kanu koi kanu no ram mai kana kuna na ani ku te ukrai ya te marurung karawakin na kos pangam te pakan dai.

이분띠 메토하네 평가인이 무슨 마이로 건다나 안달에 보니었느라 남반달에 보니 수원이며 와케다 보르고 와와 이수원이며 아암다 인가 이 이분 시르와이 워르기디 미니스 양가이 아이낭 보완우 와케 우리가네 보는 와누와 안달에 따이르스나 무스라와 이칸 완나라 이와 와케 가악 무슨 딘딘가 봉아이오 아야리 디다파라 이분띠 메토하네 펜 마와테라이니 부김 나고 임계로 건너가 빠나면 같이기로 한테 띵아 봉아이오 맨 시르야느라 남반달에 보니 수원이며 와케다 보르고 와와 이수원이며